죠? 카리스마 마루데 지세워 스테이지 미타이라 미나가 약샤 카리스마 난데 모델 키를 싸워 김이와 난데 모델 키를 카리스마 워너비 다치니고 대인 아임